0: 약간의 참과다 아까 오케이 모모 노디한테 한게 과대게 찍고고 다 노신다 투사다 온 이 우신아 우신가 와게 지만데 안에 강이 자가게 자고 능 자가지 이 자찍는 자가네 찍하는 그 안가와 아아 토건 오프 아 노야 야시지 공 자간디 오 노신 아 가나 고는다 콜란테 바다가 능 강이 중이 강이 중이사 내가 능 주장나 공부가 아 哎，超管的给安排了，然后专门管的话，那舅舅们超管的，嗯，广州的，他叫这个他，他给他叫，超管我和我姑那个的管的给专门搞我来做搞，他引导多少个省，还有民，引导对一个那个作业，下个个城。对呀，开门，大声的跟门口关，他跟你们打个呢，突然一打，哎对，他弄啊，呀呀呀，他现在他跟你们通的呀，他给阿妈现在给嘛事，他给呀，刚刚中午我们说，是，你们上到他，我看过过的，这是多的，这个骨马的，骨马的，骨马的，他当过这个乌，嘎，你们看，你们好不看，可是，乌个乌乌臭。嘎给诺个诺瓦卡个是乌臭给嘎个个是乌臭啊啊马卡等于臭马个呀对不对 ？OK 对啊啊，干嘛对啊？今年他痛苦了的我，他今年了干嘛？嘿，我那个人给阿光的那个叫马人阿光的是伢三个生的，该过过的我他妈是过臭干的阿光的那那个阿的多的，我阿多的，那个那个那个阿光。他能那些人能看到的，哎，我那个，给大家教一教的，跟教一教的，我都不如教一教的。他屋里讲靠我几个，靠我几个是，他就多的。等我开始给传那些，我到搞给大家。咱讲的这么推他的，上，我等。
1: 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我个骨力，